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.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던 내게 말했다.

0: 밤
1: 바위와 춤을 추는 파도 소리는
0: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둘
1: 일렁거리는 아지랑이 붙어 맑은 밤하늘
0: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

할멍네 우영파띠 자파리. 할멍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. 우리 할멍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영게.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.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.